0: 희나 이번 겨울엔 눈이 안 내렸지만 너무 슬퍼 마 내년 겨울엔 분명히 올 이후에 하늘에서 눈이 내릴 테니까
1: 그래 내년엔 꼭 눈이 내릴 거야 우리 나무에다 이름 새길까?
0: 응 네가 좋다면 그러자 우리 매년 겨울 둘이서 항상 여기 오자
1: 정말?